0: 来，喂，你好，我莹莹，喂。诶、
1: 欸，我叫何必？
0: 诶、欸，我知啊，你何必？嘿，安那呀？
1: 诶、欸，好浪头，一桌。
0: 好，顿头一桌呀。诶、欸，好好好，再见，好好。好好